嫉恶如仇，不懂世态炎凉。如果我背弓一笑，山后翠眉遮腰，是不是大事化小，神奇吞声罢了。好歹父子一场，道别的话不要讲。

是不是大事化小，神奇吞声发妙。

0: 观自己的偏爱，有一种生活叫颜值。
1: 12度的酒，37度的手，来吧，接下来听歌。

两边，因为空心梦里填不完一样的经典。一个恩见，一直说晚安，一样的誓言依然没想。

掏耳朵，总有听不完的风景。旅途音乐伴您一直在路上，旅途音乐，新鲜的旅游资讯，开启您的心灵之旅。旅游资讯早知道。

사랑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8월 열사흘 초분입니다. 24절기 중 16번째 절기인 초분에 들어서면 밤낮 온도 차이가 늘어나고 기온이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시 제17차 당대회 참석한 대표들이 대표단결로 시당위 보고, 시 규율검사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

행사가 연변 노동자문화공예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엄숙하고 열렬했습니다. 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성원들인 진공래, 김봉, 배해도, 고범, 김영해, 리작신, 박용걸, 조찬강, 로평문, 조건군, 신효래, 양비,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정협 주석 5군이 주석대 앞줄에 자리를 했습니다. 대회 주석단 기타 성원들이 주석대에 착석했습니다. 이번 회의 집행주석은 진공래, 김봉, 배해도입니다. 배해도가 개막회를 사회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는 장엄한 국가 속에서 개막했습니다. 진공래는 중국공산당 연결시 제16기 위원회를 대표해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신을 진작하며 개척혁신하고 착실히 일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진공래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의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회고했습니다. 시제 16차 당대회 이래 연길의 종합실력은 더욱 강화됐고 발전 활력은 더욱 충만해졌으며 수부도시의 매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면모는 더욱 산뜻해졌고 군중들의 생활은 더욱 풍족해졌으며 정치 생태는 더욱 맑고 바르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시당위는 시종습근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했으며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과 연변 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을 전면적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새시대 동북진흥의 중대한 기회를 확고히 들어주고 성당위와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 아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깊은 계시를 줬습니다. 반드시 정치 방향을 확고히 틀어줘야 합니다. 시종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방향을 이끌고 사상과 정치, 행동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사상과 의지, 행동을 자각적으로 통일해야만 재반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전을 우선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시종 발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와 관건으로 삼고 새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하나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고 한 기수가 한 기수를 이어 착실히 일하며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잘 걸어가야만 지능 발전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개방을 심어야 합니다. 시종 혁신 돌파로 동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하며 개발 개방을 가장 큰 기회, 가장 큰 잠재력, 가장 큰 혜택으로 삼아 과감히 국면을 타파하고 용감히 자리를 앞다퉈야만 날로 치열해지는 지역 경쟁에서 주동권을 장악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민의 입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시종 취지의식으로 인민을 위한 초심을 실천하고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정치 업적으로 삼으며 군중들의 의식주를 마음에 두며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실사를 잘 처리해야만 여러 민족 군중들의 진심어린 옹호와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을 엄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시종 자아혁명으로 강한 당성을 연마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며 기층을 크게 들어주는 선명한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할 줄 아는 간부 대우를 단련하며 맑고 바른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만 재반 사업 발전에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차 5개는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목표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개혁 개방을 한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고 발전, 공동체 의식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등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원칙을 지키고 혁신적, 실천적으로 분투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진공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는 목표 임무는 6가지 뚜렷한 향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발전 실력, 개혁개방 수준, 문화관광 발전 성과, 도시농촌 건설 품질, 민생보상 능력, 사회관리 효능을 뚜렷이 향상시켜 전성 현역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전주의 도약추월 가속화에서 중임을 용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진공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확고부동하게 촉진하며 사상으로 정...

0: 정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하고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시범 건설을 심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조선의식이 더욱 확고하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더욱 짙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 실력을 확고부동하게 키우고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업 지지를 강화하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며 농업 품질을 향상시켜 산업 차원이 더욱 높고 발전 동력이 더욱 강한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혁신 활력을 확고부동하게 방출하고 중점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요소 차원을 활성화하고 개방 위상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개혁 동력이 더욱 충족하고 개방 위상이 더욱 높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융합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새로운 업태를 풍부히하고 새로운 명함을 구축하며 새로운 봉쇄를 최적화해 브랜드 영향력이 더욱 넓고 업태 융합이 더욱 깊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건설과 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잘 틀어주고 도시농촌 공간 계획을 지속적으로 총괄 추진하며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정밀화 관리를 심화하며 생태 품질을 높여 도시 기능이 더욱 보완되고 주거 환경이 더욱 아름다운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확고부동하게 증진하고 취업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며 교육 공급 품질을 높이고 의료 봉사 효능이 최적화하며 민생 최저 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해 민생 보장이 더욱 실속 있고 생활 품질이 더욱 좋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대국의 안정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중대 위험을 지속적으로 예방 해소하며 평안 연길 건설을 심화하고 공공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며 기층 관리 효능을 높여 사회 관리가 더욱 정밀하고 안전 방어선이 더욱 엄밀한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에서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는 데 있고 당이 당을 관리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전시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새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정치, 사상,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상 인도력을 높이고 정확한 정치 방향을 확고히 들어주며 학습과 활용의 결합, 지행 합의를 추진해 인민을 위해 정적을 창출하고 실천으로 정적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층 조직력을 높이고 기층 전투 보루를 튼튼히 다져 각급 당조직을 더욱 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 합니다. 간부 전투력을 높이고 사업과 창업에 능한 강철 대우를 단련하며 간부들이 실천 속에서 비바람을 겪고 안목을 넓히며 체력과 능력을 키우도록 해 연기를 각종 인재들이 혁신 창업하는 열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율 구속력을 높이고 량완 정치 생태를 조성해 엄격함과 실속을 숭상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여러 대표와 동지들,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지금은 바로 분투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땅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며 성당위와 주당위의 강력한 경도 아래 전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을 단결 인솔해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신을 진작하며 개척 혁신하고 착실히 일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회의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시
1: 을 논의하며 좋은 대책을 제시해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분발 진취하며 새장을 써나가는 짙은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의에서 대표들은 시당위 보고는 지난 5년간 전시 재반사업에서 거둔 발전 성과를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5년간의 분투 과정이 가져다준 계시를 깊이 정리했으며 향후 5년간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6가지 뚜렷한 형상을 제기하고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를 포진해 전시 다음 단계 발전의 전진 방향과 실천 경로를 명확히 제시했는 바큰 고무와 힘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대표 급장준은 농촌 분야의 기층 대표로서 사업 보고를 참답게 청취했는데 보고에서 총화한 향촌 진흥, 농업 질적 향상, 민생 보장, 기층 관리 등 중점 사업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회의가 끝난 뒤 이번 회의 정신을 잘 선전 강연하고 농촌 분야에 입각해 당건설, 특색산업,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민족단결, 기층관리 등 중점 사업을 실속 있게 잘 들어주어 당대회의의 포치를 실제 사업 성과로 전환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하 최림이었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풍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곧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동병 깊은 산속
1: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는 반복적으로 끓여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몇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에게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죽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즙에게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즙액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리 방식과 대체 음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건강 전문가들의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매주 세 차례의 감자 튀김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 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운동 촉진 및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보면 외용으로 알로에를 으깨어 환부에 바르면 열을 내리고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그저 옆자리 한편 시인의 요술은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 자기 배운 것 많다 으스대는 사람 제쳐두고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하고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삶 흔들리지 않더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고 서로에게 친절할 줄 알며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숨 한번 고를 수 있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어야겠더라. 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인 겁니다. 네, 좋은 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사람 함께 한단다요. 잠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참 사람인지, 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버티라네.
1: 아, 저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2: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1: 맞았어.
0: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1: 에이, 아니지, 아니지.
0: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1: 어,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0: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에 그런 거야. 이렇게 불려야 돼요? 네?
1: 아니,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2: 그럼 뭐예요, 여성은 도대체? 어,
0: 네.
1: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2: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0: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1: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2: 아니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1: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3: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손만은 남자들 생활 경기여 있으리.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1: 어때 맞지?
2: 확실히 비슷해요.
0: 확실히 불러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2: 네, 근거 뭐야?
1: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0: 뭐냐?
1: 요즘 우리가 그건 나이트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공무원 모집이라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태도가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2: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예요.
0: 그렇지.
2: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1: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자,
1: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2: 네, 알겠어요.
1: 자녀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어때?
0: 그렇지.
2: 네, 그렇지.
0: 그렇지.
1: 자, 해보자고. 어이, 그냥 덩치 얼구나. 야,
0: 이게 떼떼구나. 여기서 또 만나게 되구나.
1: 야, 그때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0: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로 여자 복무원 말려고 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들구나.
1: 그런 내라.
0: 그래, 너는 찾아?
1: 야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응? 근데 내 역으로 뭐 안 와?
0: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1: 그래야? 나도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다.
0: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1: 응, 들어가 볼까?
0: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손님 어땠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찾아겠습니까?
4: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2: 아가씨를 여봐합니까?
1: 에이, 아니,
2: 아니, 그럼 뭘 여봐합니까?
1: 혹시 여기서 복무원을 모집합니까?
2: 예, 예. 모집한다. 이거 보시오.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지금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1: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요.
2: 이 손님 여기 뭐 백돌봉사에서 하세요?
1: 아이.
2: 손님들이 계속 여기서 방문지를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0: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2: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처녀는 돈이고 밥은 돈이고 가진 분에는 돈이고, 아, 처녀 같은 남자분들은 흘립니다. 아세요?
1: 그 하지만 그 말씀하고 역하게 한다.
0: 그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역으로 도스럽다.
2: 이제 우리 함들 상관이 없으니 일단에 사겼으면 그 벽돌공장이나 도살성 모텔을 가보시오.
1: 아, 나는 어째야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일이야?
2: 아니 이거 보세요, 너무 원통에 맞아요.
0: 자,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옳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2: 네, 뭐예요?
1: 자네 아직 이것도 몰라?
2: 뭐예요?
1: 뭐야? 우리 같은 남성들은 흙이야. 푹 썩은 흙이야.
2: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 시대 불도 푹 썩은 흙이라네.
1: 예예예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0: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1: 자 그럼 좋네.
2: 네.
1: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이 어때?
0: 그렇지.
1: 자, 그렇지. 해보자, 해보자고.
2: 우리 음식점은 뭐 다 쓸라왔어. 우리 음식점에서는 그 준비하듯 하라고 고고로 하고 그런 게 오늘도 다 달아져요.
5: 미안하지만 저는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2: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5: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2: 네, 모집하.
5: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2: 월급은 보다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이 더 줄 수도 있어.
5: 그럼 여기서 저희 몸이 얼마나 좋아요?
2: 대구, 대구, 대구. 아, 대구를 이렇게 되게.

0: 이렇게 환하게 생긴 군지 말겠어? 아, 총각들이 만취하게 따르겠는데.
1: 전 성녀의 몸이 되고 싶지 않아요.
0: 어, 그래서?
1: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0: 에고, 내 그러자도 이런 소녀들은 올 때가 될 줄이요. 편하게. 그래, 이전에 무슨 직업 해봤댔어?
1: 제 얼른 복장 모델 한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0: 그래, 요건 내 눈썹이 빌라 다 일했단데. 아, 남보다 키골도 크고 옷 입을 그 매치가지도 다르다 했단데. 아재, 우리니라 용어받아나에 별로 딜리비랑 시청할 게 없단데. 그런데 혹시 그 딜리비를 켜놓으면 거기서 벽장 모델이 나게 되면 나는 그것도 대통령이 항의해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뭐가 저렇게 출출한가 이러면 얼마나 불과했는지 몰라. 아, 그런데 옆에다 이렇게 모델 쳐놓고 가만히 떼면 선생마다. 아재, 손님이 여기 없을 때 하다 그 복장 모델에서 그 그런거리나 이런 거 몇 개 해보면 해야겠어. 내 심지 말겠냐?
1: 그래서요.
0: 저 안에 들어가 방청소를 안 하면 조금 피식하냐? 야.

0: 씨, 나은 애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되게 싫다. 말하는 거 봐.
1: 내가 이렇게 말은 명심하지 않다. 아우, 아들, 여보 봐라, 여보. 요큰 방머리 옷좀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맞춤 다르게 하고 아재 그거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보려고 해도 속이 퍽퍽 개피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재 여기라 이래. 아재 여기라 모르겠구나.
0: 무슨 소리인가?
2: 저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1: 정상 많이 되겠는지.
0: 나는 왜 좀 불정상인데?
1: 아재는 무슨 게 불정사이요?
0: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일단 내가 가만히 말하지 뭐. 아재인가?
1: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우리 그 융업하자면 야 성원들에서 몇 가지가 특별한 데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큰일 좋다 이런 게 있어.
0: 두 가지라는 게 뭔가?
1: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 또 있어.
0: 네 알았습니다. 여자라면 아까 숨이 커야 되고 통디 커야 된단 말인가?
1: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0: 예.
1: 우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2: 아 그거를 무슨 물떡으로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1: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전에 손님들한테 주로 붓고 권하고 해서 손님이 얼거이 취했을 때 전에 슬픈 말기 되면 우리 매상포가 올라가고 전에 당뇨공사도 붙들 따라 올라갈 줄 알겠어.
0: 네 불정사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1: 그래 아재는 물배 크어.
0: 나 물배 어떻게 큰지. 맥주 열병살이 바로 그리고 또 다른 약은 저거 였습니까?
1: 저거 있지. 그 말하자면 춤과 노래 특사 있으면 좋단 말이야. 손님 얼굴이 취했을 때 춤도 요구하고 노래도 등한단 말이야.
0: 나는 예,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쳤는데 입금이 모자라서 아이들 깬까.

0: 배려했구나. 아이고 손님이요 나야 저거 손님은 저 손님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은 어떻게나 우리 집을 굴도록 하겠어. 엄마 집에 가라고 골산에 가자고 팔팔팔팔 굴도록 하겠어.
1: 너는 어디서 왔니?
0: 계산집에서 왔다. 너는 어디서 왔니?
1: 방에서 왔다. 야, 너는 몇 살이야?
0: 24살이다. 너는 몇 살이야?
1: 나도 24살이다. 뭐야, 아도 기다 막게 생겼다.
0: 야, 니네 무슨 일 아니니?
1: 야, 니 저기 가서 저 별점 좀 가져오게.
0: 네.
2: 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1: 경리님을 만나서 정말 기쁜데.
0: 아니, 나도 안 가지.
2: 자, 경리님. 자, 자,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야.
0: 아, 우리 가서 해야
1: 우리 집에 가는 거란데.
0: 어, 그럼. 내하고 같이 가자.
2: 네.
0: 그게
2: 되는.
0: 야! 이 드레박한테 너한테 동방 매가리.
1: 야, 이 드레박줄 같은 게 너한테 칭칭 당기니.
0: 야, 내 재경이는 먼저 쳤다.
1: 나 재경이는 먼저 봤다.
0: 경연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3: 예.
0: 돈밖에 몰라요.
1: 응? 경연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0: 예.
1: 경리 쓴다.
0: 네가 살려
1: 네가
0: 살려
1: 네가
0: 살려
1: 네가
0: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1: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0: 살려
1: 네가 살려 네가 살려 네가 살려
0: 네가 살려 네가
1: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거기서 노래 잘 못 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딱 가브레네 온다.
0: 야, 여러분이 안 그래 봐라.
2: 간다. 나는 이 저렇게 가브레네 오는 노래 하려고 해. 서양강 전용하겠습니다.
1: 그래, 그게 좋지.
3: 해봐, 해봐,
2: 해봐. 해서는 서양강에
0: 나도 못 하겠습니다.
1: 그럼
2: 맞으면 내가
1: 충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그럼 춤은 내가 먼저 추겠습니다.
0: 춤은 춰봐, 춰봐.
4: 장님이
0: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2: 내부터
0: 먼저 추겠다. 내부터 추겠습니다. 춰봐. 내부터 먼저 추겠다.
2: 내 먼저 추겠다.
0: 누가 뭐 좀 잡아볼 기간에.
2: 예, 추겠어요. 자,
0: 춰라. 춰봐.
2: 나는 예, 저런 춤 안 추고 예, 디스코 추겠습니다.
0: 그래, 그게 정처가 좋지. 자, 봐봐, 봐봐.
2: 야, 니 어디를 치니?
0: 아무리 좀 하게! 아, 내려! 아우!

0: 백성들은 꽃이 어찌요?
1: 아니라니요.
0: 아니, 그래 방금 우리들이 표현을 봐보던 그런 여성은 꽃입니까?
1: 글쎄, 그런 여성은 저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등장해가고 있으니 응당꽃으로 불려야 되지요.
2: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0: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 여성은 꽃이라네.
4: 네, 금방 감상하신 소품은요, 남자와 여자, 여기 출연의 리동훈, 오선옥, 강동중 등 배우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글 한 편 읽어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뀝니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해온 시간과 지남은 비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하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을 내려받으시고 옌지 중허광보 차오생위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두 APP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황혼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2번, 79262번입니다. 윤영민 한동예 작사, 리룡파 작곡, 리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떠오른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이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자식 어서 오라 반겨준다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산향길 가다가 감자꽃 보면,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내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래는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2절의 후렴구 반복되는 부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1, 2절만 해보겠습니다.

0: 모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16번째 시간입니다. 둘째의 말에 진계원이 화들짝 놀라며 대통으로 그의 등을 쳤다. 그러면서 전에 없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2: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한 번만 다시 그런 말을 꺼내면 혀를 뽑아버릴 거다.
3: 웃으려고...
1: 나중엔 아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삶을 인정해야 하니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물음은 그녀에게 돌려지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와의 모녀 관계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4: 언제부터입니까? 엄마의 몸속에서 나온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곳에 온 이후부터입니까? 아니면 어머니와 아들이 보고 싶은 시간입니까? 아니면 진신의 저 아이와 만난 시간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 나에게 속한 진실한 삶입니까?
1: 그동안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녀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름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저 스치는 바람의 시간일 뿐, 절대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이러다가 정말 어머니와 아들을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0: 여자는 미칠 것만 같았다. 생각해내려고 안간 힘을 쓸수록 그때의 기억은 점점 그녀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다. 갑작스러운 기억의 퇴화로 그녀는 점점 초조해났다. 이러다가 정말 어머니와 아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으로 하여 그녀는 심한 정신분열을 느꼈다. 진신의 남자들은 그녀의 기억이 퇴화되었다고 다들 좋아하는 눈치였다. 밖에서는 사각사각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세월을 재촉하고 있었다. 벌써 다섯 번째 가을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자는 조금 멍할 때가 있긴 해도 차츰 이 집 식구들에게 익숙해가고 있는 듯 조용하게 지냈다. 진신의 남자들이 밭에서 수확해온 면화에서 씨를 훑어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물레를 돌려 씨를 뽑아내어 뜨개질을 하기도 하였다. 뜨개질은 불안한 정서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지울 수 없는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 그녀가 햇빛을 피해 처마 밑에 작은 쪽걸상을 놓고 다소곳이 앉아서 뜨개질을 할 때면 이곳에서 오래 살려고 마음을 먹은 여자처럼 편안하고 느긋하게 보이기까지 하였다. 진신의 남자들이 바라는 대로 과거의 기억 따위는 모두 잊은 듯 하였다. 여자는 더 이상 고향에 있는 어머니도 두고 온 아들도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편안함을 제공받은 듯 했다. 그 대신 편안함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이미 자신의 신념과 소신과 욕망 같은 것은 잊은 지 오래다. 모든 것이 무감각으로 돌아왔다.
1: 할 말이 있으니 나와보게.
0: 어느 날 진겨운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정색해서 여자를 불렀다. 그녀는 경계심이 들어 주저했다. 진겨운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을 여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1: 자네가 이곳에 온 지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
0: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이미 5년을 살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처음 이곳에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었다. 그 사이에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여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진신의 남자들도 지어 자기 뱃속으로 나온 아이 케이치도 그리고 이곳의 붉은 땅이며 풀들이며 바람이며 모두 낯설기 그지없었다. 여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자 진겨운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1: 넷째가 죽은 지도 온 5년이 됐네. 자네도 이제 재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
2: 재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는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이 아닌가?
0: 오랜 시간 동안 무감각하게 잠자고 있던 삶의 의식에 어쩌면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흰쌀알 같은 빛으로 새뜻하게 번졌다. 강제로 억눌렸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탄력받은 공처럼 튀어올랐다.

0: 자신의 삶은 저편에 두고 왔는데 몸만은 이 편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운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집, 그리고 아이를 낳아주면 집으로 보내준...
1: 하지만 이건 아니야. 남녀가 살을 섞는 일이 무슨 바통을 주고받는 릴레이 운동도 아니고

0: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정선화 최림 제작의 리원무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아니요. 처음에는 잠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더군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으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군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버릇이 나올까 싶으면 안 되라고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군버릇입니다. 군더더기 버릇이나 쓸데없는 버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붙은 군버릇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몸에 붙으면 의식하지 않은 사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군버릇에는 또 나쁜 버릇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주 쓰는 네문으로는 군버릇을 붙이다, 군버릇을 고치다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말할 때 자꾸 남의 이야기를 끼어들어 흐리는 군버릇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자꾸 말을 가로막았는데 본인은 그것이 군버릇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드럽게 알려준 뒤에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군버릇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버릇을 고치려면 먼저 내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거나 좋지 않은 군버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문건을 논의하고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소비대가 장기 소모선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이 9월 21일 회를 열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0: 현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종공장 습근평 종소기가 회를 조제했습니다. 회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권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장이 결정한 조안에 대해 당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 보고를 정제하고 이번 회의 론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뒤 조안을 20기 5차 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는 이번 의견 수렴은 민주를 발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각지 각 부문, 각계는 결정한 조안을 충분히 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한 조안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성과와 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고 현재와 향후 한 시기 당 건설에 직면한 정세와 임무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해 전략적 포지를 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당 건설과 국가 건설을 강화하는 역사적 능동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습니다. 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신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찰하며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의 당이 시종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막스주의 집권당이 되고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단단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는 조은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심을 다지고 종력을 유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귀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건설에서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끊임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신시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최근 중미 청년 주재 교류 활동에 참가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쾌하고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중화 문명에 대한 사랑과 중미 양국의 진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진선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과 위안을 느낍니다. 습금형 주석은 지구촌에서 함께 지내는 종미 양국 청년들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류 활동에 참가한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은 양국의 광범위한 청년과 함께 종미 친선 협력의 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고 양국 인민의 상호료해와 친목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 근 100명이 습금형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 와서 2026 종미량국 청년 아시아 태평양 행등 주제 교류 활동에 참가한 체험과 수학을 전하고 종미 친선을 위해 기여하려는 묘문을 표했습니다.
1: 왕호령 정협 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지난해 습근평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0: 참답게 관철하고 전방위적 전략 겸력을 심화하며 국가 관리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교류와 소통, 상호 학습과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현대화 사업과 상무 관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자니 인민협상회의 주석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정협과 함께 교류와 내왕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용,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 향양 오문 청소년 국기경대 복경 방문단을 접견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복경 방문단 전체 성원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하고 중앙정부를 대표해 방문단 일행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은 언제나 향항 오문 청소년들의 성장을 깊이 관심하며 향항 오문 청소년들이 인재로 성장해야만 향강과 오문이 잘 발전하고 나라도 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표했습니다. 향항 오문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놓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국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위대한 조국에 대한 정감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국기를 수호하고 신시대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국기를 빛내고 청춘의 열성으로 인생을 빛내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항 오문 대학교와 종수학교 국기계양대 대표 등 1200여 명이 이번 복경 방문단에 참가했습니다. 하보룡이
0: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간 조류를 밀접히 할 것입니다. 분쟁을 적절
1: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0: 고리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딥은 당의 교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 직무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있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와 직무 태만이 공존합니다. 관련 금액이 엄청나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우협, 류진딥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을 주고 두 사람의 제20차 대표 자격을 종료하며 범죄 혐의 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관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적 제명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추인받을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장우협과 류진딥에 대해 군적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우협과 류진딥에 대한 엄숙한 처리는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고 위대한 부흥 로동에서 힘차게 전진하자를 조절한 2026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 행사가 9월 21일 개막했습니다. 이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 행사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당의 민족 사업은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러 민족들은 손잡고 민족단결 한 가족의 행복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열린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 본 행사에서 56개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민족단결진보 창의를 발의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1차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계획 활동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선전주 기간 전국 각지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공고화 교육 선전 활동을 집중 전개하여 국가 통일 수호와 민족 단결 진보 촉진이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0: 깊이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종아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을 교재 담고 강의에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민족 청소년 교류 계획, 여러민족 대중의 상감식 발전 계획 시행에 이르기까지 신시대 이후 여러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은 전례 없이 깊어지면서 종아민족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첫 민족당 수상장 1위를 련유 차지하고 내몽골은 지능형 연산과 연산 전력협동 등 신용기반시설 공정을 추진하며 컴퓨팅 규모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광세에서는 세계적 공정인 평륙 운하가 준공 개통돼 서부륙해 신통로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5.5%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5,900원에서 34,000원.
1: 국가 식량물자 비축국 국장인 류한흠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향한 새 라운드 식량 유통 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식량 매매 수매를 잘 관리해 파종한 곡식은 팔 수 있고 먹을 곡식은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류환흠은 공급 측에서는 식량 주문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량 품질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추며 수요 측에서는 식량 시장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축 매입, 방출 등 수단을 활용해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식량 가격을 합리적 수준에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을 잘 관리해 대국의 곡창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식량 산업을 잘 관리해 공급망, 가치사슬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0: 금메달과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계주 결승전에서 서해박, 비립위, 반전락, 장전석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은 마지막 50m에서 일본팀을 역전해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 배영 50m 종목에서 서가여 선수, 여자 배영 50m 종목에서 만락천 선수, 남자 평영 100m 종목에서 동지호 선수가 각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해 13살인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개인 혼용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철인 3종 혼합 계수 결승전에서 장세서, 리명욱, 림흠유, 황안기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관련 종목에서 따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무술 품새 경기에서 류덕문 선수가 남자 태극권 태극검 전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장박항 선수가 체조 남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장상홍, 성기호, 마사함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그동안 중국팀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결승전에 진출한 성기호 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했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공기 선수가 여자 개인조 61kg급에서 금메달을, 리교교 선수가 여자 개인조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은 타이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2일 중국 여자 배구팀은 일본, 한국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22일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6개를 두고 각축을 벌입니다. 왕순 선수가 남자 400m 개인 혼영 결승전에 출전하고 장전석 선수는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전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10m 공기소총 혼합 단체 결승전에서 성기호와 왕자비 조합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한편 펜싱 종목 남자 불레레 개인 경기와 여자 에페 개인 경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15차근의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새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체제와 기재를 한층 더 보완하며 보호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문화유산과 현대생활이 폭넓게 융합되고 모형문화유산 전승체험의 새 장면이 꾸준히 창출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중대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0: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최신 영수증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공업 판매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신질 생산력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7.3%,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15.7%,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1: 2026 중국 무선통신대회가 21일 웅안시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라는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한 적 없는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21일 폐제시키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폐제시키한 대통령의 취재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재진이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 부문이 21일 전쟁 발발 후 적의 공격으로 오선 420척과 상선 340척을 포함한 이란적 선박 760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 조지사는 적의 행

0: 농으로 관련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어민 5만 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행동방공실은 21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 불명 투사체의 파편을 맞았으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이날 통보한 두 번째 습격 사건입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다른 한 요조선이 불명 투사체의 공격을 받아 선원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 국제이민기구가 2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충돌 격화 등 영향으로 예멘에서 집을 떠나 리재민이 된 주민은 근 13만 명에 달하며 관련 수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단마르크 총리실이 21일 단마르크와 그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일 뉴욕에서 미국과 안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제 유가가 21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경질유 선물 가격은 4.51% 하락한 배럴당 95.78달러, 11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4% 하락한 배럴당 100.34달러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금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토와 70여 년의 집권 흥국 가운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

0: 유익한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고 참조하며 모든 유익한 건의와 선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드는 훈장식의 기고만장한 설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소중히 확고히 장악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은 중화민족이 5천년을 내려오며 추구하고 전승해온 리념입니다. 중화민족의 혈액 속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역량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며 평화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과 함께 계속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대항이 아닌 협력을 견지하고 배제가 아닌 개방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상생을 견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가 밝은 미래를 향해 굴러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인민이며 중화민족은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민족입니다. 중국인민은 종횡정신과 확고한 승리신념은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분투하고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보다 어렵고 힘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1: 늙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의 경험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2: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발전 대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국가의 수요로 선보였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폭넓은 연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밀한 봉사에 있습니다. 사천성은 중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연계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기관, 해과컵, 해외 화교 중국인 창업 혁신 대회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재와 사천의 대학, 연구기관, 단지, 기업 간 접목을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통한 유치에서 상시적 인재 유치, 인재 접목에서 창업, 혁신 봉사까지 사천은 화교 산업 분야의 인재 친구망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인재 사슬과 혁신 사슬, 산업 사슬이 서로 맞물리도록 초진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사천을 알고 사천을 찾고 사천에서 사업 발전의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올해 해과컵은 성도, 면양, 낙양, 의빈, 노주, 순양 등 6개 성중점 산업시와 주의 사관에 기업의 핵심 기술 공백과 인재 영입 주요 99건을 정리해 정밀한 수급 장부를 만들고 맞춤형 추천 체계를 엄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에 성도와 의빈 등지에서 프로젝트 추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점 기업과 해외 프로젝트가 대면 협상과 연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당면뿐만 아니라 장원한 미래와도 관련됩니다. 최근 년간 사천은 해외 화교 중국인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학 중인 화교 중국인 대학생과 청년 전문 인재 등을 조직해 다서 문화 체험, 사천 탐방 등 연구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는 목적은 인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지혜를 모으는 목적은 성과를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천은 화교계의 지혜를 응집해 발전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혁신 자원과 전문가의 지혜와 지방의 산업 수요를 정밀하게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사천과 중경 두 지역의 통일 전선 화교 부문은 사천 중경 화교계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화교 결책 자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으로 싱크탱크 회원 60명을 동원해 의학 건강, 첨단 소재, 전자정보, 에너지, 화학 공업, 디지털 경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6대 전문가 소조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년간 싱크탱크는 산업발전분단, 주제조사연구, 정책자문건의 등 방식으로 화교계 전문가의 지혜가 성도중경 도시경제권 건설에 더 잘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기업 플러스, 싱크탱크 플러스,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모색해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수요의 연계를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회과컵은 해외 혁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올해 회과컵 계열회의에 신청한 국가와 지역은 40개, 프로젝트는 412개, 그리고 지방산업을 둘러싸고 전개한 인재기술 수요는 99건이었습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교포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천은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한편 인재 유치와 지혜 결집, 경제무역협력, 권익봉사체계를 서둘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교 자원을 혁신자원, 개방자원, 발전자원으로 전환시켜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며 교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전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소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초점.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발의 2천 파운드급 중량 항공폭탄과 관통 탄두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대형 폭탄은 민간인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4년 인도가 한 차례 보류됐으나 정책 조정 이후 다시 비준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의 동종 폭탄 무기 판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 파운드 폭탄은 서방 무기고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MK-84형 폭탄 한 발의 살상 범위는 수백 메터에 달하며 두꺼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을 파괴하고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체계를 통해 결제됩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조금이나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금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한 바퀴를 돌아 미국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고 거대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전장의 민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 사슬은 민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티르에 사는 63주민 살림 바르다는 대형 폭탄이 2층 건물을 관통해 기초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정치 분석가 아크람 아탈라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량의 중량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를 인도주의적 고려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러 연방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참의원 의원 크리스 베놀러는 중동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악화되는 시점에 중형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기본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전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역시 우리의 세금과 무기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토론은 가혹한 현실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과 이익을 맞바꾸는 냉혹한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 통신사에 따르면 무기 판매 소식이 공개된 바로 그 시각 가자에서 전쟁 중 파손된 주거용 건물이 붕괴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으며 100명이 실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폐허 아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폐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양을 건너 실려오는 탄약이 있습니다. 세 라운드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충돌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군사작전으로 7만 3천 명 이상이 숨지고 17만 5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이 좁고 긴 땅에서 30여 명당한 명꼴로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자와 레바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이며 배를 채울 식량과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며 집을 다시 지을 시멘트와 건축 자재입니다. 죽음과 폐허만을 가져오는 대형 폭탄이 아닙니다.

도시 지하 도관망은 도시 운행을 보장하는 생명선이자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는 민생 보장선입니다. 2025년부터 도문시는 도시 배수 및 침수 방지 단점과 취역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배수 및 침수 방지 시설 개조 건설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우수 배관망 개조 공사를 힘써 추진했습니다. 일전 명성도와 문화거리 교차 지점의 배수 및 침수 방지 개조 공사 현장에서 기계동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도관망이 노화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등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 배수시설 표준화 승격 작업을 정밀하게 펼쳤습니다. 현재까지 통상구 거리, 도문대로, 신성거리, 연흥골목, 휘망로, 동심로, 개선로 등 구간의 시공을 순조롭게 완성하고 주요 우수 배관 만여 미터를 보설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이 투입된 이 대상은 건설 기한이 30개월에 이르고 주로 우수 배관 3만 8,596m와 배수 도랑 1,450m를 개조하게 됩니다. 현재 도문대로 시장되어 한 폭의 화폭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촌에서는 울타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 길도 날마다 말끔히 청소합니다. 촌민들도 앞다투어 집안 팎을 정갈하게 정돈합니다. 거주 환경이 쾌적해지고 앞날에 대한 기대가 생기니 누구도 뒤처지려 하지 않습니다. 촌민 위수영의 말에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배어 있었습니다. 동광촌에서 일어난 변화는 바로 량강진에서 주거 환경 수준을 전역적으로 향상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량강진에서는 가을철 마을 청결 행동을 계기로 마당 정돈을 향촌의 전반 면모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장격점으로 삼아 마을 환경 정비가 부분적 지역으로부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동광촌에서는 촌 당지부와 당원, 간부들이 솔선해 청소부와 선전원을 자처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촌민들을 동원해 마당을 정돈하고 잡동산위를 분류하며 빈틈을 남기지 않고 청소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들의 시범 인솔하에 촌민들도 적극적으로 빗자루와 삽을 들고 집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고 농기구와 땔나무를 잘 정돈해 뜰하기 너저분하고 모질싸던 데로부터 질서정연하게 바뀌게 했습니다. 깨끗함, 정갈함과 아름다움을 비기는 것은 촌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풍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스피드. 네, 장거리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기, 중간중간 속도 조절해주기, 마지막까지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롱런의 비결입니다.

있습니다. 네, 삶의 트랙 위를 달리다 보면 조바심 날 때가 있죠. 네, 저만치 앞질러가는 이들의 모습에 네,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결승점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템포를 조금 늦추고 여유를 가져보는 오후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한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Paris in the Rai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재밌는 경험담들,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주제는 바로, 네, 가을 타면 나타나는 증상,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에 또 입문을 하고 요즘 슬슬 가을 타신다 하시는 분들이, 네, 주위에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가을 타면 또 나타나는 이상한 행동들, 다양한 행동들, 그래요. 단어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WeChat 조일광 한호백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이상하게 가을 타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주일 지나서야 다시 연락이 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연락을 피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또 추억이 될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네, 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 타는 걸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에 평소보다 더 집중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가을이 훌쩍 지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바삐 또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또 당연히 퇴근 후에도 몸도 또 지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충분한 휴식만 취하게 될것 같고 참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다양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하루 네, 의미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 한 편 시 내요술은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 자기 배운 건 많다 으스대는 사람 제쳐두고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하고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삶 흔들리지 않더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고 서로에게 친절할 줄 알며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숨 한 번 고를 수 있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어야겠더라. 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복인 겁니다. 네, 좋은 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사람 함께 한단다요. 잠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참 사람인지, 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뭐 여성은 여러 가지야.
1: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0: 부르?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2: 아니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0: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3: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돈 많은 남자들 생활 경비여 있으리.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0: 어때 맞지?
2: 확실히 비슷해요.
1: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2: 네, 근거 뭐야?
0: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1: 뭐냐?
0: 요즘 우리가 그건 나이트 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네.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공무원 모집이라는 태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태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2: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1: 그렇지.
2: 그런데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0: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당신 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역을 맡으시고
2: 네 알겠어요.
0: 자네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어때?
1: 그렇지.
2: 네, 그렇지.
0: 그렇지. 자, 해보자고. 어이구 얘는 덩치 얼구나. 야
1: 이게 띠띠 누나.
0: 근데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1: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로 여자 복무원만 요구하지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들어.
0: 그렇네라.
1: 그래, 너는 찾아?
0: 야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응? 근데 내 여기로 뭐 안 와?
1: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0: 그래, 야. 나도 그래서 지금 찾아왔다.
1: 그래. 어?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0: 어, 들어가 볼까?
1: 가자, 가자.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2: 손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들어오죠. 저 뭘 찾아겠습니까?
4: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2: 아가씨를 여보합니까?
0: 예, 알다.
2: 아니, 그럼 뭘 여보합니까?
4: 저.
0: 혹시 여기서 복무원을 모집합니까?
4: 예, 예.
2: 모집합니다. 예, 이거 보시오. 예. 저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0: 아유.
2: 지금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0: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게 좋아요.
4: 예, 예, 예.
2: 이 손님 여기 뭐 백돌봉사인가 하세인가?
0: 아이
2: 손님들이 배에서 여기서 복무원들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1: 아이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2: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결혼은 금이고 과거 돈이고 가정 분야는 금이고 아 손님 같은 남자분들은 흙입니다. 아세요?
0: 그 하지만 그 말씀하고 역하게 한대요.
1: 그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역원 동스럽다.
2: 이제 우리 함들 상관이 없으니 일자리를 찾겠으면 그 벽돌공장이나 도살성 모텔을 가보시오.
0: 아 나는 어떻게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게
2: 아니 이거 보세요. 너무 원통에 마세요.
1: 자,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얼죠.
2: 확실하죠.
1: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2: 네, 뭐예요?
0: 자네 아직 이것도 몰라?
2: 뭐예요?
0: 뭐야? 우리 같은 남성들은 흙이야. 푹 썩은 흙이야.
2: 아니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 시대 불쏘 불쏘 푹 썩은 흙이라네.
0: 예예예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1: 아니 아니 그럴 수가 있을까?
0: 어? 자 그럼 좋네.
2: 네.
0: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 어때?
1: 그렇죠.
0: 어? 자 해볼게. 해보자 해보자고.
2: 지금 뭐 아가씨들 빨리 얻어야 식당 경영하나 어찌나 하나 되겠대. 아니 집을 이렇게 좋게 담게 해놓고 아가씨 없어서 영업도 못하겠대. 오야 그 미나리 집에서 봐라. 무슨 손님이 그렇게 꽉 들었다니. 옳다. 저 집에서는 홍정광사에 가서 아가씨 두루 내려왔다 했지. 옳다. 그거 뭐 기라인가 그거 철철하다 했지. 기라인가 그렇게 잘 되지 뭐 전에 반해서 되는가 하오. 저기요. 마저 탈 찍어놓어.

0: 78이에요.
1: 아, 기다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리바다 봐야지. 아, 네, 그냥 우리 음식점은 뭐 다 들어왔어. 우리 음식점에서 그 준비하도 잘하고, 고고로 하고, 그런 게 오늘도 다 잘하대요.
0: 미안하지만 저는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1: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어?
0: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하나요?
1: 야, 모집하!
0: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1: 월급은 보다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돈이 더 줄 수도 있어.
0: 그럼 여기서 저는 실례하나요?
2: 집이라는 거 한라당 갔다가 거치장소를 알아서 한라당 나왔습니다.

0: 쓰구나.
1: 오야, 내 배에 곰이 너무 차서 그렇지. 나은 애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되게 싫다. 말하는 거 봐.
0: 이렇게 말을 명심하지 않단다. 아우, 아자르, 여보 봐라, 여보, 여보. 요큰 발머리 옷이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만큼만큼 따르게 하고, 아재, 그거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봐나 그래, 폭이 퍽퍽 개피게 생겼구만.
1: 그랬을까?

0: 모르겠구나.
1: 무슨 억울한가?
2: 저는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정상 아이들 됐는데.
1: 나무에 좀 불정상이다.
0: 아재는 어떻게 불정사요?
1: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일단 내가 가만히 말하지 뭐, 알던가?
2: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우리가 유머하자면 야, 폭문들 좀 몇 가지가 특별한 데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큰일 그렇다. 이런 게 있어.
1: 두 가지라는 게 뭔가?
2: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 또 있어.
1: 네, 알았습니다. 여자라면 아까 손이 커야 되고 공디 커야 된단 말인가?
2: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1: 네.
2: 입에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1: 아,
2: 그거를 무슨 물떡으로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너네 손님들한테 주로 불구권하게 해서 손님이 얼거이 취했을 때 너네 슥큼 말게 되면 우리 매상고가 올라가고 너네 장교공사도 부쩍 따라 올라갈 줄 알겠어.
1: 네, 불정사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2: 그래, 아들은 몰래 크어?
1: 아, 나 몰래 어떻게 큰지. 맥주 열정사리 같은 거는 거기서 쥐구멍에다 거기서 물 쏟아있는 식이 돼서 동네 집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 뱅겨라 최배땡이라 될까?
2: 거기서도 내 마음을 폭소 그러고 둘째 아재.
1: 네.
2: 둘째는요 목자가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1: 어쩌면 여기 여기저기 내 신체 조건하고 이렇게 딱 맞을까?
2: 그래 아재는 왜 커?
1: 나는 그나마나 예 돼지배 순대 한 소리 같은 건 안 된다는 거 먹고 돌아서 는 또 배고픈 게 영순이 될까?
2: 이러고 보니까 내가 오늘 복덩이들을 만났구만 복덩이들은.
1: 네, 그리고 또 다른 여군저가 였을까?
2: 여군저가 있지. 그 말하자면 중간 노래 특사 있으면 좋단 말이야. 손님 얼굴이 취했을 때 춤도 여고하고 노래도 등한단 말이야.
1: 나는 예,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쳤는데 이점이 모자라서 아이들 깰까?
2: 그걸 낭패를 했구나. 아이고 손님이 온다. 아재 그거 손님은 저 손을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 어떻게 하나 울지고 꿀벌어 하겠어. 엄마 집에 가라고 걸상도 잡아라.
1: 어디서 왔니?
2: 계산집에서 왔다. 나는 어디서 왔니?
1: 나는 저 감옥탕에서 왔다. 야, 너는 몇 살이야?
2: 24살이다. 나는 몇 살이야?
1: 나도 24살이다. 뭐야, 아도 기다 막게 생겼다. 네, 저기 가서 저 별상 좀 가져오게.
2: 시키지마 보니까 좀 알겠니?
1: 가져오나?
2: 조그만 게 벌써부터 신발을 잡고 지랄이. 그래?
1: 저는 화영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2: 그래. 이름째 참잡구나. 저게 난 제가 최경리를 해도 돼.
1: 최경리니.
3: 최경리니. 최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1: 최경리님을 만나니까 정말 기쁜데.
2: 나도 안 가지.
3: 자, 경리님. 저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야.
1: 왜? 나 그래야.
2: 야이 드레박
1: 같은 거는
2: 동동
1: 매달이니? 이 드레박 같은 게 너나도 칭칭 당기니?
2: 야, 내 재경이를 먼저 쳤다 어때?
1: 나 재경이를 먼저 봤다 어때?
2: 경민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1: 예.
2: 돈밖에 몰라요.
1: 경민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셔.
2: 예.
1: 경민이 쓴다.
2: 개가 다친다.

0: 거기서 노래 잘 못 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는 거 봐라. 딱 잡으려네, 온다.
0: 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이 저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하려고 해. 서양강 전여하겠습니다.
1: 그래, 그래, 좋지.
2: 해서는 서양강에 나도 못 하겠습니다.
0: 그럼 맞은 내가 춤 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어? 그럼 춤은 내 먼저 추게 해줍니다.
0: 춤을 춰봐.
3: 자, 장님이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0: 춰봐.
3: 내부터 먼저
0: 춰봐.
2: 내가 먼저 추겠습니다.
0: 춰봐. 내부터 먼저 추겠다.
2: 내 먼저 추겠다.
0: 누가 뭐좀
2: 잡아줄
0: 기간에.
2: 맞아, 맞아. 너도 한번
0: 배 추겠어요.
2: 닥쳐라.
0: 춘다.
1: 양산도 추겠어요.
0: 양산도.
1: 아니 그게 더

0: 춤추는 거 봐라. 땅비 꾸라지 춤추는 거 봐라.
1: 야, 이제 내가 춤방아 소리 맞춰치게 되니?
0: 나는 예, 저런 춤 안 추고 예, 디스코 추겠습니다.
1: 아, 그래, 그게 점수가 좋지. 자, 봐봐, 봐봐.
2: 맞았습니다. 예.
0: 아,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주시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올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 여성은 꽃이라네.
4: 네, 금방 감상하신 소포문요 남자와 여자 여기 출연의 리동훈, 오선옥, 강동중 등 배우들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글 한 편 읽어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뀝니다. 단 하루를 봐도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을 봐도 마음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해온 시간과 지남은 비례하지 않는데요. 관계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건 시간이 아닌 기억입니다.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서로를 살리는 구원이 될 사람이 떠오른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일 겁니다. 지금껏 내가 일어난 일 중 가장 좋은 일이 너라는 걸 알려준 너에게 인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어찌 보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연, 네, 이것도 소중한 기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차는 잘 아는데 이중차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보니 될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는 커다란 나뭇잎을 하나씩 뜯어 흰둥이에게 먹여주었습니다. 흰둥이는 얌전하게 클라라가 주는 나뭇잎을 받아먹었습니다. 다정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새끼 염소를 보고 있는 동안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늘 남의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맑은 햇살 아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가고 싶다는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희망이 클라라의 마음속에서 싹텄습니다. 그러자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클라라는 흰둥이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흰둥아, 이 산은 정말 아름답구나. 언제까지나 너희들과 함께 여기 살고 싶어. 그때 하이디가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클라라, 너도 같이 가보자. 꽃이 너무너무 예뻐. 내가 업고 갈게. 안 돼. 넌 나보다 훨씬 작잖아.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피터가 가장 무서워하는 할아버지가 그 일을 알게 된다면 피터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벌떡 일어나 하이디에게로 갔습니다. 자, 왔어. 그러니까

하이디는 피터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겁먹을 건 없어. 자, 피터도 나처럼 해봐. 하이디는 피터와 힘을 합쳐 클라라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이디가 클라라의 한 팔을 잡고 다른 한 팔을 피터가 붙잡기로 했습니다. 클라라, 내 목에 팔을 감아. 꼭 잡는 거야. 그래. 그리고 저쪽 손으로 피터의 팔을 붙잡고 기대. 피터, 그렇게 하면 안 돼. 팔을 더 구부려서 클라라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줘. 절대로 힘을 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피터와 클라라는 하이디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의 양쪽 팔의 높이가 달라 비틀거릴 뿐 앞으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클라라는 한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끌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됐어! 조금만 더 힘을 내! 하이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이디... 클라라는 자신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을 내, 클라라. 한 번 더 해보자. 하이디가 씩씩하게 말합니다. 클라라도 용기를 내 하이디가 시키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 한 발을 내딛고 다시 다른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클라라는 발을 내디뎠습니다. 걸을 수 있어. 하이디, 내가 걷고 있어. 이것 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봤지? 우와, 클라라, 걸었어. 걸을 수 있어. 넌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할아버지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클라라는 두 사람에게 몸을 완전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걸음걸이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클라라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꽃밭은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로 가득한 꽃밭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클라라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후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이디는 너무 기뻐 클라라의 병이 다 나았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클라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클라라는 따스한 햇살과 꽃향기에 쌓여 그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신나게 먹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던진 의자가 자꾸만 생각나서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 경계선을 넘고 여전히 조방형 성장 방식을 고수하며 조상이 물려준 것을 다 말아먹어 후손들의 살 길을 끊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거니와 그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생태보호의 붉은 선에 있어서는 엄격한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붉은 선으로 중요한 생태 공간에 대한 관리 통제를 실현하며 생태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며 성격이 바뀌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질의 최저선에 있어서는 생태 환경의 질이

보다 개선돼야지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최저선으로 삼고 그 기초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며 생태 파괴가 심각하고 환경질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숙히 문책해야 합니다. 자원 利用의 상한선에 있어서는 인류와 오늘날의 수요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자연과 후손들의 수요도 고려해야 하며 자연 자원에 대한 개발과 利用에서 도를 잘 파악해 자연 자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량원 생태 환경에 의한 건강을 해치는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서둘러 개선하며 보다 많은 량질의 생태 재 보호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태는 통일된 자연 계통이며 서로 의존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사슬입니다. 인간의 명맥은 농지에 있고 농지의 명맥은 하천에 있으며 하천의 명맥은 산지에 있고 산지의 명맥은 땅에 있으며 땅의 명맥은 삼림과 초원에 있습니다. 이 생명 공동체는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함에 있어서의 물질적 토대입니다. 반드시 거시적이고 장구적이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타산해야 합니다. 만약 눈앞의 작은 리익을 챙기다가 장래의 큰 리익을 잃게 된다면 결국에는 필연코 계통적이고 장기적으로 생태 환경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소에 없던 군버릇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숙제를 할 때 자꾸 입술을 깨물고 생각할 때마다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잠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더군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으면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군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군버릇이 나올까 싶으면 안 되라고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군버릇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의 그런 행동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이 의식적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군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책에서 아이의 행동을 계속 제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동을 강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이가 입술을 깨물거나 연필 끝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아이 이름을 부르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보니 군버릇이 점점 줄어들더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군버릇입니다. 군더더기 버릇이나 쓸데없는 버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붙은 군버릇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몸에 붙으면 의식하지 않은 사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군버릇에는 또 나쁜 버릇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자주 쓰는 네문으로는 군버릇을 붙이다, 군버릇을 고치다가 있습니다. 지인 중에 말할 때 자꾸 남의 이야기를 끼어들어 흐리는 군버릇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자꾸 말을 가로막았는데 본인은 그것이 군버릇인지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드럽게 알려준 뒤에야 자신에게 좋지 않은 군버릇이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근차근 군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군버릇은 단순히 쓸데없는 행동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나쁜 버릇을 뜻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한 번 군버릇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고치는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버릇은 대부분 큰 잘못에서 시작하기보다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점차 몸에

0: 되어 생깁니다. 어릴 때는 장난처럼 시작된 행동이 자라면서 군 버릇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군 버릇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 버릇을 고치려면 먼저 내가 언제 그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쓸데없거나 좋지 않은 군 버릇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을 완료하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마시거나 이물질이 생겼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에 인기꽃을 물고 사진을 찍었다가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 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 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몇 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액에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죽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즙액에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즙액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감

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리 방식과 대체 음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건강 전문가들의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매주 세 차례의 감자 튀김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삶거나 구운 감자 또는 으깬 감자를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의 뚜렷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식단에서 어떤 재료로 감자를 대체하느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통곡물은 특정 건강에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 튀김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자 튀김으로 흰 쌀밥을 대체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 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 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운동 촉진 및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보면 외용으로 알로에를 으깨어 환부에 바르면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붓기를 빼고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질의 보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물에 넣고 끓인 후그 알로에 물로 엉덩이를 씻거나 좌욕하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되며 출혈, 부종, 통증, 항문 열감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외선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피부에 바르고 비타민 E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를 섭취하려면 구라소 알로에를 구매해 사용하고 품종이 확실하지 않은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알로에 백합 망고 수프, 알로에 오이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는 과량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선한 알로에 젤을 하루 30g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시 제17차 당대회 참석한 대표들이 대표단별로 시당위 보고, 시규율검사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7차 대표대회가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개막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엄숙하고 열렬했습니다. 대회 주석단 상무위원회 성원들인 진공래, 김봉, 배해도, 고범, 김영해, 리작신, 박용걸, 조천강, 로평문, 조건군, 신효래, 양비,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 시정협 주석 우군이 주석대 앞줄에 자리를 했습니다. 대회 주석단 기타 성원들이 주석대에 착석했습니다. 이번 회의 집행주석은 진공래, 김봉, 배해도입니다. 배해도가 개막회를 사회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대회는 장엄한 국가 속에서 개막했습니다. 진공래는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6기 위원회를 대표해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신을 진작하며 개척 혁신하고 착실히 일해 중국식 현대화 연결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진공래는 보고에서 지난 5년간의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회고했습니다. 시제 16차 당대회 이래 연길의 종합실력은 더욱 강화됐고 발전 활력은 더욱 충만해졌으며 수부도시의 매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도시와 농촌 면모는 더욱 산뜻해졌고 군중들의 생활은 더욱 풍족해졌으며 정치 생태는 더욱 맑고 바르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시당위는 시종습근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20기 6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했으며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과 연변 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을 전면적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새시대 동북진흥의 중대한 기회를 확고히 틀어주고 성당위와 주당위의 강력한 령도 아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발전 공동체의식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등 다섯 가지 대사를 반드시 정치 방향을 확고히 틀어줘야 합니다. 시종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방향을 이끌고 사상과 정치, 행동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며 당의 혁신 리론으로 사상과 의지, 행동을 자각적으로 통일해야만 재반 사업이 시종 정확한 방향을 따라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전을 우선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시종 발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와 관건으로 삼고 새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정확한 정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하나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고 한 기수가 한 기수를 이어 착실히 일하며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잘 걸어가야만 지능 발전의 물질적 기초를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혁 개방을 심어야 합니다. 시종 혁신 돌파로 동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하며 개발 개방을 가장 큰 기회, 가장 큰 잠재력, 가장 큰 혜택으로 삼아 과감히 국면을 타파하고 용감히 자리를 앞다퉈야만 날로 치열해지는 지역 경쟁에서 주동권을 장악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민의 입장을 견제해야 합니다. 시종 취지의식으로 인민을 위한 초심을 실천하고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정치 업적으로 삼으며 군중들의 의식주를 마음에 두며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민생실사를 잘 처리해야만 여러 민족 군중들의 진심어린 옹호와 광범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을 엄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시종 자아혁명으로 강한 당성을 연마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며 기층을 크게 들어주는 선명한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담당할 줄 아는 간부 대우를 단련하며 맑고 바른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만 재반 사업 발전에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공래는 향후 5년간 전시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동북 전면 진흥 및 길림 연변 시찰 관련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견결히 실천하며 5.21체 총체적 포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 전략적 포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 총 기조를 견지하며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 사명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제15차 5개는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목표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개혁 개방을 한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실천하고 발전, 공동체 의식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등 다섯 가지 대사에 초점을 맞춰 원칙을 지키고 혁신적 실천적으로 분투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진공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는 목표 임무는 6가지 뚜렷한 향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발전 실력, 개혁개방 수준, 문화관광 발전 성과, 도시농촌 건설 품질, 민생 보상 능력, 사회관리 효능을 뚜렷이 향상시켜 전성 현역경제 발전에서 앞장서고 전주의 도약추월 가속화에서 중임을 용감히 짊어져야 합니다. 진공련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확고부동하게 촉진하며 사상으로 정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하고 교류와 융합을 촉진하며 시범 건설을 심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여 주선 의식이 더욱 확고하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더욱 짙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 실력을 확고부동하게 키우고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업 지지를 강화하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며 농업 품질을 향상시켜 산업 차원이 더욱 높고 발전 동력이 더욱 강한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혁신 활력을 확고부동하게 방출하고 중점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요소 자원을 활성화하고 개방 위상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 개혁 동력이 더욱 충족하고 개방 위상이 더욱 높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융합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새로운 업태를 풍부히하고 새로운 명함을 구축하며 새로운 봉쇄를 최적화해 브랜드 영향력이 더욱 넓고 업태 융합이 더욱 깊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건설과 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잘 틀어주고 도시농촌 공간 계획을 지속적으로 총괄 추진하며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정밀화 관리를 심화하며 생태 품질을 높여 도시 기능이 더욱 보완되고 주거 환경이 더욱 아름다운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민생 복지를 확고부동하게 증진하고 취업 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며 교육 공급 품질을 높이고 의료 봉사 효능이 최적화하며 민생 최저 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해 민생 보장이 더욱 실속 있고 생활 품질이 더욱 좋은 현대화 새 연기를 건설해야 합니다. 대국의 안정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중대 위험을 지속적으로 예방 해소하며 평안 연길 건설을 심화하고 공공 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며 기층 관리 효능을 높여 사회 관리가 더욱 정밀하고 안전 방어선이 더욱 엄밀한 현대화 새 연길을 건설해야 합니다. 진공련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에서 분투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는 데 있고 당이 당을 관리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전시가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새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힘써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정치, 사상,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상 인도력을 높이고 정확한 정치 방향을 확고히 틀어주며 학습과 활용의 결합, 지행 합의를 추진해 인민을 위해 정적을 창출하고 실천으로 정적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층 조직력을 높이고 기층 전투 보루를 튼튼히 다져 각급 당조직을 더욱 강하고 힘있게 건설해야 합니다. 간부 전투력을 높이고 사업과 창업에 능한 강철 대오를 단련하며 간부들이 실천 속에서 비바람을 겪고 안목을 넓히며 체력과 능력을 키우도록 해 연기를 각종 인재들이 혁신 창업하는 열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율 구속력을 높이고 량완 정치 생태를 조성해 엄격함과 실속을 숭상하는 기풍이 널리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진공대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여러 대표와 동지들,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지금은 바로 분투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중국 특색

0: 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며 성당위와 주당위의 강력한 경도 아래 전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을 단결인 조례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신을 진작하며 개척 혁신하고 착실히 일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회의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 연결시 제16기 규율 검사위원회 사보고와 전시 당비 수납 사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개막회에는 비중공 당원인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시정협 부주석과 관련 결석 인원, 일부 시 직속기관 당원 대표들도 참가했습니다. 9월 22일 시제 17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대표 단별로 시당위 보고, 시규를 검사위원회 사보고를 심의했습니다.
1: 9월 22일 시제 17차 당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대표단과 연결의 새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6가지 뚜렷한 형상을 제기하고 일련의 실무적인 조치를 포진해 전시 다음 단계 발전의 전진 방향과 실천 경로를 명확히 제시했는 바큰 고무와 힘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대표 급장류는 농촌 분야의 기층 대표
2: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4: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있습니다.
1: 모든일에끊임없이자신감을가지고도전하다보면좀더모르는사이에당당함을지닐수있을겁니다
0: 이렇듯자신이내성적이라고해서고민만하기보다는당당하게자신감을가지고행동하는예쁜세상친구들이되시길바랍니다
2: 네그럼우리친구들의
0: 믿음이라고생각됩니다
2: 네그래요항상할수있다는것을기억하시고자신감을키워나갈수있는예쁜세상친구들이되시길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때는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배다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0: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1: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0: 입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많을 수 있겠지요.
0: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에서 7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2: 全国新闻联播。 各位听众，晚上好。今天是9月23号，星期三，农历8月13。今天是24节气中的秋分。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陈亮，
3: 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2: 习近平离京对美国进行国事访问。
3: 习近平向第48届世界技能大赛致贺信。
2: 第48届世界技能大赛在上海隆重开幕，李强出席并宣布开幕。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어 20기 5차 전원회의에 상정할 문건을 논의하고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소비대가 장기 소모선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이 9월 21일 회를 열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조항위원회 제5차 전원회를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북경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장이 결정한 조안에 대해 당내외 일정 범위에서 의견을 수렴한 상황 보고를 정제하고 이번 회의 론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뒤 조안을 20기 5차 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는 이번 의견 수렴은 민주를 발행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각지 각 부문, 각계는 결정한 조안을 충분히 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한 조안은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성과와 경험을 실사구시적으로 종합하고 현재와 향후 한식이 당 건설이 직면한 정세와 임무를 깊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때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습니다. 이는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당 건설과 국가 건설을 강화하는 역사적 능동성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신시대 당 건설과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해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원한 지도적 의의를 갖습니다. 회는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막스 레닌주의, 모태통 사상, 등소평 리론,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당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신시대 당건설의 총체적 요구를 관철하며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의 선봉대 성격을 견제하며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조항의 집중통일 지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 유지, 당과 인민 대중의 교류관계 유지에 착안하고 엄격한 기조를 확고하게 견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체계를 건전해야 합니다. 당의 정치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당의 재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좋은 당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당의 자정화, 자보완, 자혁신, 자재고를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대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이 시종시대의 앞장에 서고 인민의 옹호를 받으며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막스주의 집권당이 되고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단단한 지도 핵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회는 좋은 당은 반드시 당의 집권 지위를 다지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심을 다지고 종력을 유지하며 더욱 높은 표준과 더욱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신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귀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건설에서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돈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형성된 량완 정치 국면을 끊임없이 다지고 발전시키며 신시대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을 강성하게 하는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야 합니다. 회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아메리카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최근 중미 청년 주세 교류 활동에 참가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들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유쾌하고 잊을 수 없는 여정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중화 문명에 대한 사랑과 중미 양국의 진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태평양을 뛰어넘는 신선 사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기쁨과 위안을 느낍니다. 습금형 주석은 지구촌에서 함께 지내는 중미 양국 청년들은 시대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류 활동에 참가한 미국 대학교 청년 학생들은 양국의 광범위한 청년과 함께 종미 친선 협력의 전승자, 수호자, 발전자가 되고 양국 인민의 상호료해와 침묵을 증진하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10개 미국 대학교의 청년 학생 근 100명이 습금형 주석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에 와서 2026 종미량국 청년 아시아 태평양행 등 조제 교류 활동에 참가한 체험과 수학을 전하고 종미 친선을 위해 기여하려는 묘문을 표했습니다.
1: 왕호령 정협 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주석을 접견했습니다. 왕호령 정협 주석은 지난해 습근평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이 친밀한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의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답게 관철하고 전방위적 전략 협력을 심화하며 국가 관리에 대한 경험과 교류를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 정협은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교류와 소통, 상호 학습과 상호 참조를 강화해 양국 현대화 사업과 상무 관계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자니 인민협상회의 주석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을 본보기로 간주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제 분야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 정협과 함께 교류와 내왕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왕용,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21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국기를 향해 경비 향양 오문 청소년 국기 향대 복경 방문단을 접견하고 신시대 조국을 사랑하고 향양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국기를 빛내고 청춘의 열성으로 인생을 빛내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되길 바랍니다. 향항 오문대학교와 중수학교 국기기양대 대표 등 1200여 명이 이번 복경 방문단에 참가했습니다. 하보룡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21일 북경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중의장 딕을 접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서로 중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딕 중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무역 왕대와 민간 연계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알찬 성과를 이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양국 관계를 깊이 중시하며 한계 중국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의원은 중국과 함께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할 것입니다.
0: 중미 경제무역 중국 측 수석인 공무원 하리뽕 부총리와 미국 측 수석인 미국 재정부 베센트 장관, 무역 대표 그리오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존재하고 6대 경제무역 협상에서 달성한 공동인식을 관철하며 쌍무 무역 투자를 촉진하는 등 공동 관심하는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를 둘러싸고 솔직하고 깊이 있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조항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규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가 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우협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전 참모장인 류진립에 대해 립건 심사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장우협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와 류진립 문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처리 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히 채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장우협과 류진립은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과 멀어지며 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한계선과 최저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만들며 당시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혀있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으는 행위와 직무 태만이 공존합니다. 관련
0: 금 이후 초 열리는 민족 단결 진보 손전 주간 행사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서 당의 민족 사업은 역사적까지 신시대 이후 여러 민족의 왕대와 교류, 융합은 전례 없이 깊어지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국력 생산 총액 합계는 6조 1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5.5%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체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5,900원에서 3만 4,900원으로 34.9% 증가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며

0: 여러 민족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1: 국무원 보도 办公실이 21일 15차 5개년 계획 양호한 출발 결렬 주제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현대화된 식량 유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식량 산업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을 4조 5천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말기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량은 사상 처음으로 7억 톤 고지를 넘었고 식량 기업의 연간 공급 총 생산액은 4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당조성원이며 국가식량물자비축국 국장인 류한흠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향한 새 라운드 식량유통 업무의 총체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식량매매 수매를 잘 관리해 파종한 곡식은 팔 수 있고 먹을 곡식은 살 수 있게 하는 최저선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류한흠은 공급 측에서는 식량 주문 재배를 확대하고 수확 후 서비스를 강화하며 식량 품질을 높이고 시장 수요에 맞추며 수요 측에서는 식량 시장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비축 매입, 방출 등 수단을 활용해 사전 조정과 미세 조정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식량 가격을 합리적 수준에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을 잘 관리해 대국의 곡창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식량 산업을 잘 관리해 공급망, 가치사슬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전희 부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기간 친환경 저장, 품질 안전, 영양 건강, 가공 전환, 현대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장비, 제품,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 연구 개발에서 산업화 적용까지 이어지는 혁신 사슬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공무원 보도 办公실이 21일 새로정의 분투사 소식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5조 분야의 대표 4명이 신시대 우주 탐사의 새 장점을 잘 걸어나가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대표들은 운반 로켓 연구와 제작, 요인 우주 비행 공정, 발사의무 보장, 우주 응용 과학 등면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자주 혁신을 진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주 비행사들이 난관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고지를 돋아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견지하고 우주 비행 강국을 다그쳐 건설하는 우주 연구진의 분투 자세와 참여, 책임감을 보여줬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21일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공기소총, 절인 3종,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중국 대표팀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이미 한 개 종목의 세계 기록을 깨고 여러 종목의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미 12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23개, 메달 38개로 금메달과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 자유형 200m 계주 결승전에서 서해박, 비립위, 반전락, 장전석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은 마지막 50m에서 일본팀을 역전해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자 배영 50m 종목에서 서가여 선수, 여자 배영 50m 종목에서 만락천 선수, 남자 평영 100m 종목에서 동지호 선수가 각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올해 13살인 우자적 선수가 여자 200m 개인 혼용 경기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철인 3종 혼합 계수 결승전에서 장세서, 리명욱, 림흠유, 황란기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는 중국 대표팀이 관련 종목에서 따낸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무술 품새 경기에서 류덕문 선수가 남자 태극권 태극검 전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장박항 선수가 체조 남자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 결승전에서

장창홍, 성비호, 마사함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그동안 중국팀이 보유한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 예선에서 아시아 기록을 깨고 결승전에 진출한 성비호 선수가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했습니다. 가라데 경기에서 공기 선수가 여자 개인조 61kg급에서 금메달을, 리교교 선수가 여자 개인조 68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자 배구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은 타이팀을 3대2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2일 중국 여자 배구팀은 일본, 한국 경기의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0: 한편 펜싱 종목 남자 풀뢰레 개인 경기와 여자 에페 개인 경기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15차근의 전망계획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새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모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체제화 기제를 한층 더 보완하며 보호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형문화유산과 현대생활이 폭넓게 융합되고 모형문화유산 전승체험의 새 장면이 꾸준히 창출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중대 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됩니다.
0: 국가세무청국이 발표한 최신 영수증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전국 공업 판매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신질 생산력 육성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중 공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7.3%, 첨단 기술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15.7%,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판매 수입은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1: 2026 중국 무선 통신 대회가 21일 웅안 신구에서 개막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자원 대치를 최적화하며 무선 통신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선도하고 무선 통신 산업 발전을 지탱하는 스펙트럼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산업 발전의 근간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담회가 21일 광서 남영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방담회에는 73개 국가와 지역의 3,400여 개소 기업이 참가했고, 그중 글로벌 기업은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장기 소모전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충돌 범위를 확대하는 외에도 지금까지 공개하거나 사용한 적 없는 전략 무기를 동원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21일 폐제시키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미국으로 떠난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폐제시키한 대통령의 취재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취재진이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사법 부문이 21일 전쟁 발발 후 적의 공격으로 어선 420척과 상선 340척을 포함한 이란적 선박 760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호르무즈간 조지사는 적의 행동으로 관련 지역의 항만 인프라와 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어민 5만 명 이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상무역행동방공실은 21일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던 중 불명투사체 파편을 맞았으나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이 이날 통보한 두 번째 습격 사건입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다른 한 요조선이 불명투사체의 공격을 받아 선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0: 국제이민기구가 21일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충돌 격화 등 영향으로 예멘에서 집을 떠나 미재민이 된 주민은 근 13만 명에 달하며 관련 수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단마르크 총리실이 21일 단마르크와 그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뉴욕에서 미국과 안전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 국제 유가가 21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경질유 선물 가격은 4.51% 하락한 배럴당 95.78달러, 11월 인도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3.4% 하락한 배럴당 100.34달러였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응집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 사천성 경험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중화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의 분토와 70여 년의 집권 흥국 가운데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를 적극 따라 배우고 참조하며 모든 유익한 건의와 선의의 비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감히 가르치려고 드는 훈장식의 기고만장한 설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이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소중히 확고히 장악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져야 하며 군대가 강해야 나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이 군대를 지휘하고 자체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당이 피와 불의 시련 속에서 얻어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과 인민을 위해 불후의 공훈을 세운 인민군대는 홍색 강산을 보유하고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며 또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대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새 장정의 길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 화목, 조화는 중화민족이 5천년을 내려오며 추구하고 전승해온 디념입니다. 중화민족의 혈액 속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역량과 손잡고 전진해 나갈 것이며

0: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새 장정의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펼치며 평화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면서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인민과 함께 계속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선양하며 대항의 아닌 협력을 견지하고 배제가 아닌 개방을 견지하고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상생을 견지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가 밝은 미래를 향해 굴러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인민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압에 굴하지 않는 이민이며 중화민족은 드높은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지닌 민족입니다. 중국인민은 종대로 다른 나라 인민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거나 노예화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인민은 그 어떤 외세의 괴롭힘과 억압, 노예화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망상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14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피와 살로 쌓은 금성철벽에 부딪혀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지닌 위대한 투쟁을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 신념은 중국 공산당이 불패의 지반에 설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세게 분투하고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근접해 있고,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심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보다 어렵고 힘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사천의 현대화 건설에 기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화교의 지혜를 모이고 미래를 지향하자를 주제로 한 제2회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교류협력 주간 시리즈 행사가 성도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귀빈 450명이 창업과 혁신, 성과 전환, 산업협력 등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고 해외 화교계를 대상으로 인재, 지혜,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온 사천성의 실천 성과를 세계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폭넓은 연계가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밀한 봉사에 있습니다. 사천성은 중점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연계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화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첨단 과학기술 인재 교류 협력 주간, 해과컵, 해외 화교 중국인 창업 혁신 대회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 인재와 사천의 대학, 연구기관, 단지, 기업 간 접목을 강화했습니다. 행사를 통한 유치에서 상시적 인재 유치, 인재 접목에서 창업, 혁신 봉사까지 사천은 화교 산업 분야의

인재 친구망을 끊임없이 넓혀왔습니다. 인재사슬과 혁신사슬, 산업사슬이 서로 맞물리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인재가 사천을 알고 사천을 찾고 사천에서 사업 발전의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올해 해과컵은 성도, 면양, 낙양, 의빈, 노주, 순양 등 6개 성중점 산업시와 주의 사관에 기업의 핵심 기술 공략과 인재 영입 주요 99건을 정리해 정밀한 수급 장부를 만들고 맞춤형 추천 체계를 엄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전의 성도와 의빈 등지에서 프로젝트 추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점 기업과 해외 프로젝트가 대면 협상과 연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화교의 마음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은 당면뿐만 아니라 정문한 물을 정밀하게 접목시켰습니다. 2022년 사천과 중경 두 지역의 통일 전선 화교 부문은 사천 중경 화교계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화교 결책 자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첫 진으로 싱크탱크 회원 60명을 동원해 의학 건강, 첨단 소재, 전자정보, 에너지, 화학공업, 디지털 경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6대 전문가 소조를 구성했습니다. 최근 연간 싱크탱크는 산업발전분단, 조제조사연구, 정책자문건의 등 방식으로 화교계 전문가의 지혜가 성도 중경 도시경제권 건설에 더 잘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포기업 플러스, 싱크탱크 플러스,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모색해 과학기술 성과와 산업 수요의 연계를 촉진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한 해과컵은 해외 혁신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체가 됐습니다. 올해 해과컵 계열회의에 신청한 국가와 지역은 40개, 프로젝트는 412개, 그리고 지방산업을 둘러싸고 전개한 인재기술 수요는 99건이었습니다. 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교포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사천은 교류와 친목을 증진하는 한편 인재 유치와 지혜 결집, 경제 무역 협력, 권익 봉사 체계를 서둘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화교 자원을 혁신 자원, 개방 자원, 발전 자원으로 전환시켜 국가 전략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천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교포의 마음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며 교포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전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작은 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소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중형 무기를 제공한 미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소적.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28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만 발의 2,000파운드급 중량 항공폭탄과 관통탄두가 포함됩니다. 이 같은 대형 폭탄은 민간인 대량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24년 인도가 한 차례 보류됐으나 정책 조정 이후 다시 기준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최대 규모의 동종 폭탄 무기 판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0파운드 폭탄은 서방 무기고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MK-84형 폭탄 한 발의 살상 범위는 수백 메터에 달하며 두꺼운 콘크리트나 금속 구조물을 파괴하고 지면에 거대한 구덩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금의 대부분은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체계를 통해 결제됩니다. 즉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조금이나 차관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자금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한 바퀴를 돌아 미국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고 거대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며 전장의 민간인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사슬은 민간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티르에 사는 63주민 살림 바르다는 대형 폭탄이 2층 건물을 관통해 기초까지 파고들어 자신의 집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정치 분석가 아크람 아탈라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량의 중량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관계를 인도주의적 고려보다 상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여러 연방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참의원 의원 크리스 베놀러는 중동의 인도주의적 재난이 악화되는 시점에 중형 폭탄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기본 정책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전 연방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역시 우리의 세금과 무기가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그리고 17만 5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이 좁고 긴 땅에서 30여 명당한 명꼴로 전쟁의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자와 레바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전이며 배를 채울 식량과 생명을 구할 의약품이며 집을 다시 지을 시멘트와 건축 자재입니다. 죽음과 폐허만을 가져오는 대형 폭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악곡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네, 황혼의 노래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262번, 7926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노래입니다.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자꽃 엄마꽃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저절로 나네. 조용한 웃음에 말수 적어도 조용한 웃음.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작사 황경하 작곡 용정문화관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음악꽃입니다. 아래는 1절부터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고향길 향길 빨래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 고향길 합니다. 그리고 고향길 가다가 다가 역시 빨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보기엔 기엔 역시 빨래해야 됩니다. 보기엔 아닙니다. 보기엔 수수한 빨래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석화 작사 황영하 작곡 리설련 가수의 감자꽃 엄마꽃 함께하는 사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 평이 전국 생태 환경 보호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세계 경계선을 넘고 여전히 조방형 성장 방식을 고수하며 조상이 물려준 것을 다 말아먹어 후손들의 살 길을 끊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거니와 그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생태 보호의 붉은 선에 있어서는 엄격한 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해 자연 자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량원 생태 환경이야말로 가장 널리 혜택이 되는 민생 복지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환경이 민생이고, 청산이 아름다움이며, 푸른 하늘이 행복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이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민생을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물질적 부와 정신적 부를 창조해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시켜야 합니다. 개개인은 생태 환경의 방관자, 구계자, 비평가가 아니라 보호자, 건설자, 수혜자.
1: 항의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동경 깊은 산속
1: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숨을 몰아쉬며 돌아왔습니다. 클라라, 너도 같이 가보자. 꽃이 너무너무 예뻐. 내가 업고 갈게. 안 돼. 넌 나보다 훨씬 작잖아.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이디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피터가 저 아래에서 뾰로통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터, 이쪽으로 좀 와봐.
1: 싫어.
0: 피터,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말을 듣고 피터는 흠칫 놀랐습니다. 아까 저지른 일을 하이디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더구나 하이디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피터가 가장 무서워하는 할아버지가 그 일을 알게 된다면, 피터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벌떡 일어나 하이디에게로 갔습니다.
1: 자, 왔어. 그러니까 좀 봐줘.
0: 하이디는 피터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겁먹을 건 없어. 자, 피터도 나처럼 해봐. 하이디는 피터와 힘을 합쳐 클라라를 부축하여 일으켜 실거릴 뿐 앞으로 나갈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클라라는 한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끌 병이 다 나았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클라라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내 세상은 나로인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하는.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

听见你声音，你那沮丧。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FM 91.4延吉综合广播，接下来即将播出的是延吉新闻。
1: 市第十七次党代会代表热议市委报告锚定目标向心发展，我是举。